0: 아니!
1: 소첸종가 기했다.
0: 소첸종가 기했다다 더!
2: 타조, 오시지 그라사이!
1: この件は 外部に漏らすなよ。 すぐに保安民犯の行方を調べろ。
2: はい!